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홍든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최정옥 작가의 투명한 사람이고 싶다, 김학송 작가의 나의 할머니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사람이고 싶다. 최정옥. 나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무척 좋아한다. 옥에 티 하나 없이 막디 맑은 샘물은 마치 투명한 거울과 같아. 들여다보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꿰뚫어 비춰주는 듯하다. 그 꾸밈 없는 옹달샘 앞에 마주서면 나 또한 영혼마저 헹구어내고 싶은 정화의 충동을 느낀다. 산천어가 맑고 투명한 물에서만 자맥질하며 살수 있듯이 나 역시 오염없는 맑은 사람과 환경을 선호한다. 흐린 하늘에 낀 안개처럼 음침한 사람이 아니라 맑게 닦인 유리처럼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사람이고 싶다. 정직하고 성실, 진실과 신의를 지키는 광명정대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은 상대방이 짙은 안개 속에 숨어 있을 때다. 오리무중처럼 속내를 짐작할 수 없고 앞에서는 입에 발린 칭찬을 하다가도 돌아서면 차가운 조소를 날리는 표리부동한 사람을 볼 때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그런 불투명함은 상대방에게 불안을 주고 진실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물론 내가 지향하는 투명함이 속도 없이 마음의 빗장을 아무에게나 열어젖히는 경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 인격 수양과 양심을 지키는 면에서 말하는 투명함이다. 지혜로운 분별력과 속 깊은 아량을 갖추되 적어도 내가 믿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기에게만큼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투명함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상 마음을 터놓아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안원해지는 법이다. 나는 복잡한 수사나 변명 없이도 그 인격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좋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기만하거나 계략을 꾸미지 않고 설령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우직한 정직함이 좋다. 비록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타인의 고통 위에 자신의 쾌락을 쌓는 비정함만을 멀리하며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무 투명하면 부담스럽다고 말하지만 나는 샘물을 보며 웃는다. 투명함이란 겉도는 거짓을 벗고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정직과 성실, 믿음과 신뢰를 겸비했다는 최상의 찬사이다. 더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마음, 진솔한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이야말로 맑은 샘물처럼 타인에게 진정한 믿음을 줄 것이다. 나는 투명한 사람이고 싶다. 이제는 그 말의 고독이 아니라 자유가 느껴진다. 샘물은 계속 흐르고 나는 그 물속에서 스며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산천어처럼 맑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자맥질하고 싶어진다. 그 고독은 결국 나를 진정한 나로 돌려주는 거울이 되었다. 샘물은 계속 흐르고 나는 그 맑음 속에서 스며드는 삶을 살고 싶다.

딸들은 모두 객지로 시집 보내시고 사형제가 곡수촌에 모여 살았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는 이 대가족의 족장이 되어 험난한 삶의 고개를 슬기롭게 넘어오셨다. 별로 학교 문도 나오지 못한 분이지만 웬일인지 자식들은 물론 손군들도 모두 할머니를 무척 존중하고 따라주었다. 집안의 대소사는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누구에게나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이집저집 찾아다니며 늘 소리 없이 일손을 도와주곤 했기에 할머니가 가는 곳엔 어디나 웃음꽃이 만발했다. 김장철엔 김장을 거들어주고 기름철엔 김매기를 도와주고 산나물철엔 산에 올라 산나물도 함께 뜯으며 여러 며느리들의 손발이 되어 고락을 함께 하셨다. 부성귀나 산나물을 목이 부러지게 이고 왕복 40리 되는 석현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면 늘상 애들이 좋아하는 생필품을 사다가 여러 손군들에게 고루 나눠주곤 했다. 28명이나 되는 그 많은 손군들은 하나같이 이뻐하며 도타운 정을 쏟아부었기에 누구나 할머니를 좋아하고 졸졸 따랐다. 곡수촌의 수십 명 일가 친척들이 조금도 찍내지 않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할머니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 큰 소리 없었지만 들쭉날쭉한 며느리들과 들보채는 손군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할머니에게 순종했는데 그 뛰어난 리더십은 대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안이 뻥뻥할 뿐이다. 물처럼 유연하고 낱낱한 성품, 타인의 감수를 이해하는 너그러움, 덮어주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런 도덕적인 힘이 할머니가 주변의 복종을 이끌어낸 비상의 무기가 아니었을까. 할머니는 별로 성낼 줄도 남을 욕할 줄도 모르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우셨다. 그래서인지 83세를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손에서 항상 일을 놓지 않으셨고 정신의 끈을 단단히 잡고 계셨다. 정녕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였다. 지금도 할머니의 정겨운 미소와 이쁘장한 얼굴이 삼삼이 떠오르며 가슴속으로 가만히 할머니하고 불러본다. 할머니는 갔습니다. 새 목걸은 무수한 산과 가시밭길 남기시고 조용히 이슬처럼 별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뒤 지구는 둥글게 그대로 돌아가고 아이들도 커서 어른이 되고 밭에는 여전히 곡식이 자라나고 새로 생긴 굴뚝에선 번영이 피어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가신 뒤 세상은 한결 풍요롭게 변하고 지구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그러나 어쩐지 인심은 갈수록 여유어 가고, 할머니, 그먼 나라에도 바람이 부는지요.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최정옥 작가의 투명한 사람이고 싶다, 김학성 작가의 나의 할머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6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